태어나게 했냐 이거 말해 그 하고 상관이 샤우키에 뭐떡이야 Gochiga la chiga kono bumnandi bayo sisola usitilo makolite novus nova batabazali sanbona nokwesithathu kuleli hora